생각나봐. 샬라 내긴 구조 구조 대선 시작 구조이. 뭐라 나타바베 내교 타적 고시지. 시당금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기 장바시는 거지 세주. 대는 농축 그 다와시래. 나타바바는 리고시이 내 망다지 던져와요 봐 마세. 내기 차 지원가시게 무슨 내다 이버디. 처음이 나타바바 동남시구라. 나타바바는 시당금 로치총 강한 종수바다. 락버도 로주영안의 내기 장애 바다. 야나 로지지 시간에 조주령이 바로 내딘 정보만 보여라. 나타바비 주지다 내다지 고시나 시에나 나네 코네 진지 나타바바다 리보시 내기집이 나타바바 레니유 대야 나고 요지네 나타바바나 바르치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네 나타바바나 바르치 리보시 장기지 내리자오이 나고 등은네 나타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정보만하게 파르치와나 나공오바다 나공나 오본조와 다조조와 소다 대기 야신내다 농세지는 정원 나북장원은 나탄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비리란 정원 마시 파르치와나 자시토위내다 파자추부주비 내소지지니 정원 예양 공조전보시바다 장바자바 류휴진초바 나휴지시바 소지진비 나탄정시라 시나 난두뚜인지 군소라 나타바바 마보여라 비메인 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도서 나타바바디 단세인 고두비 내지 있으리시 데네 륜칸자 샤레초바단라와여라 나타바바단라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네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소니니 나타바나 파르치와 체렌지네다 야나 타네단 저와여봐서 너나 나타바비 주지 마와띠 맹간도소니 따지서부시고 빨리 뒹장시지어 말해 나타바바 주단나 나타바비 내비 난사 마지바 로보쭈부르 로보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 제니 까마소니 나바데나 나타바바 총으리 시당근 고토지어래 대자 마피나 승바다 배자마 간호시 나코나 조니 나탄고타시구래 자지여나 Simbaltu, Donjita, Lazi Ganoga Kwa Shogdi, Nakuna Tarshiba Zuni, Natangu Tashibata, Yana Shulumi, Mahonjinji Kwa, Simbata, Benzama Ganoshi Kitu Shoni, Natakana, Niba Hajan Yabu Tendu Jere. Degin Goda Dabi Ngosu, Chutrami Jaja Shibata, Lari Damo Jana, Natangu Jipintu Yere. Deja Mapena, Shulumi, Fanshi Leda, Sanri Lele Zama, Kashi Nyandu Lekbargo Ne, Tramo Chaji, Sanri Nakuna Tarishinpa Zuni, Chusu Nyeki Zagi Ne, Chusu Giji Giji Sunji, Shir Dunju. Wenja Tadong Natang Gami Na, Laya Fanshi Le Sanri Jigago. Kati Natang Shujindong Baba Ta, Natang Bayu Re Na, Lubu Shi Yi Chasi Ne, Chisula Nyanka Jinbo Yore. Zeya, Lu Shi Yi Chasi Bi Neda Na, Ngodong Shawo Jiba Ta, Zanjo Bopawa. 류라 운안바바 타나 디메도 자와 소주

0: 대추 셰필 데크 이제제 커총 로가 중체 내동추 대시 클총 년체 중체 자이추 년체 매도 등지 커총 찬도 중체 카로추 다마라 매도 등자지 저디 커총도 딩케 시여 나주 중체 당 아리 사거제 산이 디기 니된 당 송제시에니 저디 레된 뒤뒤 차다 동지 임바시 생각나 봐서 공도 심바디나 베지 비치 당 링공 참비 데리 정글라 냠도 도단 시비 저다 차다 동이거인 新闻主播能把听的来自南站这些别难断切藏动词送来自第一宗正经课完了把丁景堂来自做生活第七杨总堂罗藏希勒银向来看给龙定级这些别来自行的先入大阳目
1: ngala ngarang ke bi thap cha lo ji yue la che la chi rang ke me chi nyong wa zang mo yang yue si
2: chi da ngai yi ji bi me chi xiu lan li che da la zang xiu ko zhi da me chi yi ka xiu xie tuen ji na ngan ji le chi cha ling ji zhe la wen gi yang zhe

0: 인도세 땡가나 까마마스레 치스나 로터 만다와 용고도 인도 자미 니히로 인사 디디 뭐저 야 텐사 치스나 안지린도 대운데 안지데요 저 침버르다 안지디 조마트나 텐 까마 통보요 연나면 까티다 텐데 치시다
1: 난나서 조마트
0: 조마트 바트 까 까도
1: 저리 레세 아나다 드링 글랑아지 레진 기첸디 타네나 바 인다보네 토제나 쇼이 하나 마오벨 런디나네 데니 글라 차리리 데니 지 TV 글레베 유세 좀디 토베 제시면 되시고
0: 요요요 야시야시 도기 도기
2: 조브나바츠 로브손의 로미 양지 잠마인바 쉐예 닌디제 로마 소숑 샤주는 로소 베비 토미 산디인라 타투가 무요 양이 로소디 시조 페이지 당 뒤니 준티 메바 주주 당 공피 동주는 로소 준티 페이지 용이 라소제 디어딘 로미 사디제 니바당 군슈 로손 조숑 쇼용제 페이지 지라 흉년지 로소 딘레딘라 카쇼바당 마마제 안데로 강 터비 로소 니주는 가치난가 강친이노

0: 알릉조 조바타냠터 따카 거현 요백갑터 마하쭈르나 차춤만보자 이염디 하르터 따헤고네 폴로 허쭈자이 따차 나잠 탐바셰케 학교소 허브르케 차터미 아셀란조바 향터송어 테넬링바 탐치 투투고 테예팔라 네바달로 테넬링바 남지 네 어버디 르바체네 므로나와 쭈라고 거바 남라 톨로타 토토 탐지 등아 뉴메 연초 주포 자다지 동포 니슈 작선 마가르 티가 쉐와 다 초동네 지역주 혼 참아 토비카 파타 초다 지바타 자 아탄 인자 아 힘바 로글레 고 탄카르 임바 아 샤이 쳔레 텐다 다베테르 이게 고네 섬자 조바 르도 통단데네 나초 어두 케케 자바 임바 섬자 만보 어 최소 혀반데네 리타 줌디 다타 큰데 요자롱테 나초 두케 안닝게 미바타 다니소 테네 텐다 티엔네 조테 달는 그렇게 초소 롱피바 챤토 로바 톰바 라몬다 헤디바타 녜가나케 참서 탭장 롱 마조바 티게 짜주 대표 텐제현 요바 갑테나 테네 코고 로동케 코토 얼랑가 가르토 원네 랑고 치다 제보타 마토바 랑거 투메 예종장 교레 장가는 테네 아치 짱타 샤야 텐바 라소바 탐치 동야 아타트니 헨 요베카 니소 테네 견초케 쳔베 코미 춘지다 효네 멩게 초동케 땅다바 양도베 랭야 루사니 바 탐치 아흐 쳔바 잡통치 바 탐치 양아 녜게 따벤지
1: 我是叫人呢，我们就拍美食的，老家的家族的当地一帮子，忙着种植的，你到东边去认识些人。他第一两年，他啥节日种地，我们就得到阿云那个太阳当公园那个湿地的热气差一点。第二是个要跟这样看的是什么？他在我那拆下说那日中烈日的车都，他啥节日种地了，准备那个春节年啊的节目，结束停在去差一点。他啥节日种地，他就膨胀是那个，吃干的长的了，到底怎么？他啥节日种皮肤的，全部短期。 东站大街上的人员，天天的春节年啊，给家不认识，天天去写的。一年开始节不中天呢，那有几座给他这个支持的，马东的龙路会，扁舟给支持的。

0: 这些王水党票据的终极就在各级多的新旧区域中间，这些人当地还将给进步用。这印度怎么缺少解决中的人当局协助军队的中心是第几的？苏联蔡小华也能大概给忙和巴拉尼亚当局的，那什么年当局的底线，希腊的重庆人啊，同志有一多了可能的，对偏见多也有嘛。平顺措施多也有嘛。王局中把忙不地界的中同志写用的什么？
1: 대사 대표 중기 특동의 표준성 자체 소화도 중요하래라 반장 뒤에 치만 치만도 중요하래. 이 인도 뒤에 다시 대사 대표 중기냐
0: 진단 침부 찍으세요.

0: 공급실 근데 봐요 그래서 당 아주 그 언더 자마로마 가르리스나 또아노 저기 용기 그 좀 알아봐 대추자 그 말해서 뭐한테 체해레스나 아무런 짐시 가르스나 나 쉬비 그냥 가요 그래서 또아노 다 저기요로 저기도 어 샬라드니 페 진돌게 다 쳐서 나 현돌게 그냥 봐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래서 대한도 대소 좀 아그 자국 살로그 말해서 포아다 세바가 내봐 대소 냐데기 대소 그 살로그 말해서 루직 마차 뇽아다 저거 소지야 자국 요레스 다 추구레드 손다 할에 살로그 말해서 봐 뭐야 다니 다 근정으로 근정한테 하루에 망보 요리스 된다라 뭐우티 파체 제바요 말해서 제바한테 자대고 그래서 근데 루지 손을 봐 ジョラボヨレス。で、メインだろ。なぞくぼくジネクタンロロンてメガンだたんどせな。朝日だあた。てね、ンラチャ、マル、ニダカ。お、メンだ。てね、おごわな。お、だってごわなしんだちなまくれせてね、ジョサレ。朝日、しろでばち。マンダラ、しろがわ。
1: 어떤데그림 추추 예짱 바피 그스 다 나츠 그 척어 쳇다단 소라소분 초제 그래로와 소나로 그때 해신 그래든 안 어여로와 어때서 그래냐 비 살로그 말해서 가시 던지레 수바이나 추추 그게 살되더니 근로 사고 맞도베 냐비 살로그 말해서 다 배슈 돈 친다다 가르르스나 태레 파체 킵자 사초 그래서 단디 뉴바 가려오르스나 차다 루존 카마 쳇바 제소 그네 바이오레스 드니 Nyanshung go drip dance, Nyanshung le jubikin ta go drip deso ta. Tani Urupa gano lo, Chumba gano lo rujong gani ta. Tani pena Trinxi nyamba se aadib jengay che warwa. Pena jindin ga xe ge kaba laba no zon che, Tani kaba mando se che nyodin ki yorwa Trinxi nyamba. Ta ji li se gano wa jagila. O deso nyadin ki ta. Tani chaksi ma wa ta. 王婆鬼吧，他王婆鬼吧，是对每个人们都话，这个，若没用话是吧？啊，等等做过来的，啊，等你明年讲这，每个人都下这等着是吧？下这个得做了，啊，有的是，想起来话是，但想话当，今吧得做了，老婆家里给你吧，有的是，出外就忙忙着呢，出外是，这当的时候呢，就得过有的是，因为呢。
0: 哦，吃了瓜松吧，那毛毛水呀，那养成成个的，吃一根吃完水个要的是。啊，等你老外跟他吃，弄的老你给提包个哒，等你白老白给了几杯个老啊，老你是吧？等你白老加把拉手把哒，但老你贵了便宜些，但做的跟那个老外跟老外跟那个便宜要的是，营养准备给你当，长期给你几十万平时。 다 전부 그 나자다. 되니 내가 중화 중요로 되기 지 서버스도 되니 지 가르세 그래. 펜밤 돌리로 와. 대초로 되니 펭기오레스. 세바 중 시픽 로 로치세. 시파가 로기 나자도 펭기오레스. 메라 펭기오레스. 되니 너나 롱 롱타소 롱타 차데서 소아다. 파리스다 아리 이니 대초지 심조시에 봐 시사다 나서 그래서 파리스다 아르게 대소 니네 그 뒤서 대소 그다 심조 시험도 체크할 시기 오르세나 근로 그외 차산이 봤다 매주 그 차 그 차산 초보 마차 된게 대소라 너 그와 통해 봐나 니네 배니 봤더니 배니 차 오래 줘도 그 오래서 니네 차창 좋아 차창 수도 자기를 당구 전세야 들어와 대소 좀아 봐줘 당 니네 인상 가봐 소지 니네 좀 현대로 조사스 고속심조대에 놀아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체네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야

0: 啊，假期三天堂吧，俺那边用农村人这里空，一看给农村就送到七七零三个给农村人买烟，啊，等你做满了，啊，趁这个天气的天气，啊，等你打农村过嘛个农了，啊，等你俺做个大，休息个农村做完了不急，啊，大家一个是要的，我看得紧吧，啊，等你待到农村里，啊，俺做全部全部这个别的一个啥子注意些的啦。
1: 아니 과학관에 다 진행이 봐. 아 상위관에 다 진행이 봐. 드니 이게 그 니치

ला तनी ता जागर गुवान ता या पाई ना मंजरवा ता सलजे जेजे से आ तने नबसन रबो जिया बाते सोला तनी क्वा कन रेंदा जि लेंगी पा तनी यगे शिव की जे जे से आ ता तेसो ते कने कने ये बा ता तेसो को करनी गा सो ता देची मोटे शिव तने जिरे अनि तेसो दान रेल ते गा सो ट्वा सन रबो जिया बारे तांबो ते ता यगे ला जागर गुवान ता या पाई ना अक्षरास yana manjirwaas yate kandir jisagiris otish ata tela akcharas yana nganzo manjirwaas yate yige ngo goni yawachiris yige khorang minzi ni yizong yujibi yige je dang dili jini nginzima yinza ta yige ga rangyen te yang teli yin da manjirwa atini ga rangyen te yang ke je dadang ni yin da manjirwa dili jiris ta te nganzo pe yabayin na nganzo pe jisajay gano la kaka kanga la soba teso te ata मेरे कांडे ची मस्तना ची के अन्य ये के तेरे सो जुए पाये हैं ना अन्य ये के खोरांग के रंगे के दांते कांगे बा देखो ना जुए बा मातो तेल ये ने जामे पा रहे हैं काट तेल ये दल तने कुछ मंजर सों पाये ना अन्य ये के तेरे दांते माही बा छानो पैदा पेगे के नौला काही बाते अन्य मेरे ये बा ची के yige je rangyen te yen manjirwa se yu disi la zu chiya te ta kaka kanga la sabba kaan jue paayin na te mi sanda ji ta ani meri kana je ki jue paayin na yang ani rangye ki jatang te kwa na ni maa to ani yen jua me paayin paayin za te la manjirwa as o te se kres tene nima ji chere se di la ani tuyama ke ani peji yige sa te zui shi pa te la nga su kwa kanda ji lang res ya ta nda zayi chani yige ji ngo te la ani ngen che peji ta dhase pa nanga thomong de tang wang di shibayi na minzi nyi ji zongir ji bikke ji dang de ta yige ji ngol ye pare tenze yin pa yendi ane tuyame ke peji yige sati zi si ba de minzi nyi ji zongir ji bikke ji dang ngar me pa tenze chi ini kog sati zi pa tenze chilo kwa len pa yina ane zang nyingin jita me dibi zang rabu ji chano kuri tenze ta tuyame ke peji yige sati zi chi bikke tila gandhe jira sangi tong pa res ta tila ta ngarang ge ke thoni tila ta shunyi ke thoni sangi tong pa tenze chi churgandu ते तंबो तो कांग्रेस से दिले ता दिगे दिगे बेच थमों को करो के गनो ला रांची से योदी बिगे ता मिंची जेबा ते सुन दबर शी बिगे चावी जदंग ला अनि सुंजु सोगे के टांगे बा चावी जदंग ते ला ता हिंजु हिंजु हिंजु हिंजु चिन थामा ला ता चावी जदंग यांग ये द सजी सुंजु थामा दे ता कोल द शुनी सब द तेनी ता ते सो दे जगा जी यांग सले पे जानी अनि शेनी ता ड्रसो ट्रगिंग तो ने इन जंबा ये देबा शेनी मा दि ने तेंजे जी themikin zhe pari, tanda ngay shi si kangi jang sa da mazi pari ka sati yu chadi pari, di ngay sati siya ji dhela kogi pandi usi ni dhe tabi gata dhadang sanji soge bo teso la rarang su suge cunji gata zuri cheba wa sanji soge ane themikin sati zhe pari isi di ila ten nyingi chani ane themikin chari ane beji yi sati zhe pari isi ya de tanda nyingi sho nyingi toni kwa lingi gandu ma to minzi nyi zhi zongi jibi keji dang kwa na ला अनि क्वालिनी देले चिसा दिजिबारे सेना अनि थेमे ने दिगे यबाता या थेमे क अनि मेबी इगे सदु जिबा तेनी गंदो रबोचि छानो करे अनि देता मंगंदे जि मने किन देनी कि मने राने ग जों रबो तेंदे जि कांगा योरेस देशी आ या तनी सम्बा दे चले से दिरेता इगे एते अमिजि नि जों जि बिके जि दंग रबोचि हे बा येना देता बगता इगे जि जादा दे शेवर शेपाला जक से योरेस अनि जि ये योरेस तिनी जि ये दे कने दे जिरेस अनि मासो तो आज क्या बारे तेरे ता ये किसी भी की जी के तेरा ये जो शेनी हाँ तेरे जबर शेबी की जो शेपा शेबर शेबी की जो लूं कवर शेबी की जो नंतु तेरे दोना शेनी दां अने शेपा दां लूं दां नंतु वो ता ते ये बोला ये किसी भी जी के से ग्रेस जी ये बोलते कानून जी मासा पाये ना अने ये के ते चांगी न ये डच्ची ते गांसो ता लोग लोबुग नो ने लोग चंगल ना ते नी अनी रहेगे तो अनी गांगो नो तो शून्य दिस ला ता ये उजे ज़्यादा चिक ते यं नी दां शेपा जो छेपा मंडा वाला ते नी अनी ये के जो ज़्यादा ना बा ना सुसु अनी इंजन रहा ते ने लोंटेन देख नो ना ता गांसो ही जी चिरे अनि यवा कन्ट्री यवा रेस ता यगे कि यवा तेला यंग यगो मरावा गतोनी यगे यवा शतों मबुजु यवा रे ता तिगनो ला तांबो
아니 이게 뭐고 거니 얘나 자이찬이 얘나 아니 간데 지어 봐라 얘는데 나서 공거 단주 어디 선지 바지 자 코란 거 놓나 이게 알까르니 알사지 어서 이 깔르 선지 담바오 히바 디기 치간 담보 그 이게 알까르니 히바 디기다 아 땡바 디인들다 라레 백 강진 바지 이게 거만 시바 얘나 이게 되는 뭐고니 얘나 알 깔르 양나 양다 사지 그 이게 니스 정이 바리스 양다 사지 그 이게 니스 정이 바리는데 이게 뭐고니 하시바 다오 된저 이바 얘나 원나 영세야 되다 아니 사지 있어야 돼 아 가네다지 고하는 거리 양다 사지 있어야 돼 가네다지 있으나 다 영세 용디를 니다 시바가 좋아데 맞으러 아니 나로 쳐지고니 아니 덴비가 깨지 당던지라 아니 양세게 너나 니단 시비 좋아 맞으르히 나류 쳐진 준비 깨지 당던지라 아니 양세게 했으니까 개바 파체와 그 양지 고된다고 된지지리 양 대인들 다 영세한테 코란 인제도 자유 찾는 깨지 당지 인바 예나야 이제 코란만 준비 가슬라 이게 저 신이다 시바가 시술 돼서 때 사범에 대받듯이 코랑은 네버트 칼아소바가 세지 이게 옌라 여와 얘는 이게 옌다 젠나 다즈치리세디는 코랑가 아니 나루 저디니 인정바야나 나루니 바나고 됐다 이니 텐데비조르지 데네 마이네 세지 이게 옌라 마유바야나 마델와 란토지 토니 아니 코랑가다 나루데 아니 사보지 윤데 메바 너나 세지라 마티버 아니 셴니다 드라투 데소데 너단데세니 사보데 메바다 Tentu ini la, nde ta pingsan ke, ta pergi tu ni kita riba ke kipah, agen sempat tentu ceri ke, ni kita riba sisi saya tiga nona, ani ko yang saya tiga ni zong di sela, yang na dan jundi jeko tang, kanang ke seni soju, kangkung cer meper, allsi yanggal zanji, da rahyun jembatan, seni sesol je tanle nyomhi, do nyambi, rahyun henhi nyemo nyambi. Kau tak tersungguh. Tapi, kita sama tenjut ceri ke, kita riba, kesihing nang, cikir. Tapi dalam tiga bayi na, yang saya ada kau kagun nang macam tu nyonyong dia lah. Ani cekuk tang, ani kagun nang seni lasso bate sura. Jadi kalau kanggu tu cemu mede ba, saya nang kanggu meba. Ani jemba kau kalau osi tu yang kau siapa tanya kau jarang hiu tu jemba. Tiada malu, tapi kau yang di seni tang, sesu lasso bate sura jauh kau. Jemlah rabu tu, si cahni kena ku nyombong rabu tu, matul kuro domanya mati ni, main ba. Tapi tu ku si cahni sesuatu dan seni tesu tu, domanya mati dah. Tanah itu nyombong yang ba yangzang, ane korang je drag, ngaruh yang na drag hutan, hembon rabu tu ni, ane nyombong rabu tu. Jenis dalam tu ni ngaco, tangju kasih yang, ikan tati asyam tu sura, serna yang mau saji pos ni, ane yang tu ngaco mog, ya ba tu yang, ni jadi dia yo ba. 在于前面过写作垃圾不得做，没事哇。实际上，没得呢。啊，你人家陪过你，俺老垃圾不得做，就差不多用的没吧。但这个一个基本上在了，养毛子的，但这种个有吧？第二点是了，他别去一个人工网的西吧人呢。啊，等你跌倒不个，他养跌了。啊，那是个亚些物呢，他养野子，等你阿里啥子二手野子，你找那送不得的。他跌干的这里是的了，适当干了。 아기 그 어, 아캠 그 어, 안드무 에, 아나 오스, 에, 우, 에, 오스, 에니, 예, 숨바시. 제대로 이제 어, 어, 예, 아니, 랑이 그 통이, 아니, 코라 양레에서 있는 거로서 텐데, 인제도 매송 이렇게 봤다. 원래 가르치레에서 딜, 아기 그 어세야 대, 양지 샤와 사우르 시비 치들, 사지 알라, 양지 당보, 당가서 그때 거기서야, 더 젤위, 제제텔라티니, 아니, 어이히비 그 자랑이요. 어이비게 자단 텔라 아니 자위 차니 사지 아지 자단 임바 강히라 텔라 치르는 꼬피게 나로 이나 꼬피게 당지다 아 텔라 여바레 다 대처리 세디 어 다양 아 사지 아 텔라 휴비게 다양 아데 인세규 다 대진 최저지 주리 텔라 아니 가서 거거세니 주리 쳬바 아지 템서 못 아 사조시야 사티시야 바레 텔라 거거세야 거거세야 때 아 양지 당부된 최저지 르목 민시 마토 양위 마레스 Tene yang ni ba de chere jen e yin chun bi ge me bi nga ru jin ji yang shi. Ake ju e yi ba kurang nga ru zi yang se liya ma re. Sa ji a la yang di nying ba de hiu ba re. Hiap ji de hiu ba re. Tene de zi e se yun di se le. Zai yi chani sa ji a ji dang de la.
아니 메피가 나루티 와다 데라 여바리 우 세는 메피 나루티 여바리 오호 데다 보고 메피 나루티 데 아니 아 데라 휴비겠다 양데 인색 다 데다 보고 양데 춘제라 아니 협주스야겠다 니색 주리 쳬바지 주바리 아 주리 뜨가 미나 협주스에 겨 마톨 셰단가레 협주 코란 주리 코란데 아니 양지 이바데 인색 겨 마레 데니 에 다블은 쳬바이나 에 세욘딜 아니 사지 아 데라 야 딩비가 나루 당지요 말이 오 대체레세들 아니 양레 마돌 에 코란테 양레세요 말이 에 코란테 양레세요 말이 딩네 에세요니로 자유 찬이 되고는라 양다 사진이가 되다요 양 아시 테라체르니 야 딩비가 나루지요 오 대체레잖아 아니 양지 스마티스 딘 쳔지 그 줄이 되라 나서 미사가 딩버스니 민다 데니 오 다벌은 쳔바이나 지바 지정레 사지 알라 양지 예바티 휴바레 예바티 휴운디로 아니 오 세운디서라 아, 근데 사지 아지 자다 냔들 때라 뚜피가 나루 기 라휴스 여바레 오 때라 체레세디 아니 아나 오히비게 사지 알라 휴비게 양 예바티세 대 최적의 줄이 때라 나서라다 나로스 야나 나르 라나다 나라키지르스 나르세 근데다 당하지 미니 여바레 대인들 다 너나 아 드니 에이 아키 에이 쳔비게 아 드니 꾸피 나루 진지 양 대 양 담보다 아이게 우윈 쳔비 메피 나루 진지 양 대 양 닝바다 안도 에인 쳔비 아 드니 딘비 나루 진지 양 대 양 스마다 드니 오윈 쳔비 뜨비 나루 진지 양 대 양 예바 대다 버게 양 예바 대라 라나소존 쳔제라 아니 주리 쳔바 아르모 쳔바 예지바레 대솔라 거거다 협제다 드보다 나르스 야나 나로스니 왔다 드니 로빈 테메게다 다니 잡아 오던 데 자데 그레스 딘들다 베지 양라 대다 버 양 예가 장이스 양 예가 장이스야 다 이면 장 양 디가스라 아 도지 예바 문라지 치레세디라 베지 키바가 나라 양 안된게 된데 그 키바 아 꼴찍 중요 다 내야 자위 찬이 돼 봐야나 아 드니 사샤 밴드다 끈가 잔센 초기 제비군 키빈 카진세야 그 된지 되게 나라 베지 왕던 제데 양 남는 나오 사진 나는 녀시 짜고 세네 아 다 양 때라 드니 양 나선 다 권익 숨바 양 나선 권익 숨바 다 예야 아 아니 데라 담불 양나는 나오 아이 벌어왔나는 너 예라고 생 양나는 나스 아 드니 아이 바보체 위지스는 양테서 예라게 양생 다 강따르나 마더나 아 양 안데기 양 안데 자위찬이 아 드니 아그 의체바도 의체바 에체바 의체바 아 그게 현재 좀 나로 양 예여바 디 토들라 아데 아니 양도 되게 텐데인들 다 사뱅게 양아 예바 디 지선다니 아니 시슬 다 빠칸로 자가 다이 나데 그노나요 아니 양 나요바 숨요리 데네 알아게 나 된다게 아니 아디앙 아니 양슨 되게요 다 대단 대기 샤와 그더니 기파 머뉴와 지게더니 아디 양 인색 다 텐데 예바 예나 디나 빼차야나 아마 히바다 부금이 어쿵 히바다 부금이 어축 히바다 부금이 에샤야 히바다 오로라스 다 덴제게 민테소 가슬라 데니 아마가 아다 우쿵그 어다 우축그 어다 에샤야지 에다 오로 오 데소데다 양이나 아 사지 양란 주바이 세나 드와지우 가데 데소데 양이나 아 아마지 아디 양이 우쿵그 어디야 양이 우축그 어야 양이 에샤야 에디야 양이 오로 오디 양이 세 양이 바 킨네 바 이나 아니 사지라 마타 뛰므기바 사지라 마타 젤므기바다 양 짱박 아니 가서 베기 체게다 밍 차히시 해봤더니지 에다 여반져 왔어 난 너나 저러잖아 사지라 젤므기바 양 코랑크 랑자 페비고니 아니 밍 차히시 해봐 밍 저차 조시 해봐 어다 던지지 중요 아 쉬지는 중요 요메나 대소도 체리잖아 사지 알아 베차야나 아키고 어다베니나 사지 알아 양 얼 주바인세 던데 킬라바이나 네 아테 양다 사진 인간이 망가서 뭐 보키는 게로 아테 양이 사진 세겨로 사진 순주 맞죠 우리 아테 저겨 대유 뒤서라 아라 양 의효니 아니 의사디 인세바이나 아니 양라 양 휴비가 타된 중 양 아라 양 의효 봐 대인들 양 니즈지 지즈지라는 아테 아 양이 봐 키는 게로 딘 어디야 양이 봐 양이 봐 키는 아라 언니 제우 뒤서리 아니 양 양 자다 된다 이나 베이라 양 니즈지 이제 나야 된 뒤에 봐다 딱히 많이 라는 창도 그리스 그 진내린 네네 님바지 총을 그랬어요. 양산 니지 친이다. 아 아니 나도 좀 가자. 양산 니지 친이다. 가자. 그 전선 처리 있어요. 양산 니고 놓으러 그런 양세 위디지 니다 셰비 그 좋아 맞아.
ngaro

0: 아니 아니 인지태 메디비존다 보다 텐디지 찬도스 뭐야 대인들의 아디 양사 니가는 내 손바 있나 아니 전이 되니 연터지 키는 깊이 아니 전이 되다 되면이 찬도 그래스 아니 전이 인가 잡대 지시 되니 스마지 처리 있어디라 헤모 코랑가 되니 선지바가 자와 랑가 나라 알사지 으수 유스니 곤수요 아 알사지 으수 유스 되니 알사와 시비 으수 유스니 되니 드랑가 시부시니 수 되니 깔더니 선지 탐바오 선지 선지 탐바오 선지 그 장 니듯이 탐바오 선지 따닥게 되죠. 되는데 되면 그 숨비 그 자원 그 장인데다 아니 멘트 봐. 된데 연바 연장 아니 서로 변제 그 뭐지 진지 그 놈아야. 아이 알로 장비 알로 나당 깔로 니그런데 봐 슈메주 캠비 공바 마도 봐 저런 시발 난데 자와리 니걸도 미비 셔르 선지 서로 변제 그 다 뭐지 진지는 더 숨도 봐. 대인들 퇴무 그 양세 선지 속에 그 장인재 반대가 아니 자원 있는 데는 인가 찬로 누리스 대인들 퇴무 그 고마다 먼저 봐 아니 아데다 아 양다서 인가는 데스 아데 드니 양그 지스야 야세 바데 아니 도스지 베랑 다드고 왔다 땅 야바이나 아니 도스지 문제 비조다 보지 때는 요라만 보인 줄 원나 딱 키파 리치 그 아데 든데게 양지 지스 야바데 지제 가르치라 되는 중앙에서는 조데 리저지 아니 다들 공한다 땅 봐 이나 아니 리젤라 아 드니 사지 테솔라 니퍼트 양 소슈기 봐 양지 소 마유나 사이라나 소소 아니 나니 제드메 비게 텐데 그 나야 줘 디니 리젤 아 소유 그 다이나야 테타 나 소라타 아 되게 헨타 봐서 뭐 이나 헨슈 비 텐데 그 예지지 자 마톨 페랑 다틱 톰마이 바 다르 랑 루터나 아 아나타 사지 땅 아 드니 양나 다 그 괜히 좀 나로 되게 쳔비 그 yang yibu tomato ta nga su sedr ta yang yosena to ndigmandus tene yemba yenza tene saji ala nga su yang no yang mepik ngaru chi yang chubi jinse tela tene yang e se mare nda e se ya tin jwa ta a te e te u chu ji ta ming cha ki nga ma ti ba nga su gong pe ji de da jana u chu chi bi ga ji e te ta nga su pe rang thong mai ba da ti thong nda ji ba yina u chu chi bi e te kan re jena saji ala Maybe Naro change young Nimbati Hubi Jense Tela Teni, oh, Hibatishum, Yegi, oh, Hibatishum. And oh, Hibatina, only took Takaji took us, he took double and turned by Yena, Major Tala, young Jinba, maybe Naro, young Nimbati Hubi Jense, Takaji took, Tela Jinju got a young Sajan, Takaji took us, he took the chap. And then, dealer, only young Dan Saji, the sort of Nibatela Teni, only mean Tiglas of a teso, Sour Shigger is any. 아 제네티스 사르시 그리스니 시그가 속에 얘기금 로다치어와 오 다대다 다다 톰바케든 제히제터기요 제히제터기요 오 텐데 제히제나 안 제히제터 그리스 어데 담보지시
1: 딘주 체만만데 틴진다 러븐 티미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틴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0: 从这里写中间切据金 다 사지지 얘기 대소 라더니 미세거더니 유에오 얘기더니 그 양 강에 매바던 저기 베지 계셔 괜히 대체르잖아다 야 알랑이 비 자진기 베지 인세거 다 대응어마로 체르잖아 야 알랑이 비 자진지 베지 있어야 대소때 자거랑 거한테 나바이나 다 자가 코랑라 양 예바 대소 매나 양 악수주 비 나 야지 여바리 뒤들 녀가 메로만 돼요 자유 찬이 자거지 녀가 용지 대인들 자거지 깨진 로다나 자거가 다트비니 나야터시니 장거여 대인들 다 베라 아테네 아소유가 나야테 제다와긴데 베라 여마 메바인자 아니 대단 텀비기 빼지 제다와긴지디 아니 가서

0: Tani ta yege ngo go ni yana yanda saji ni yo bag nan tani saji se ya de kan de jire se na saji se di le ta yanda man da wa ni da xie zuo ji qie ba de sa wa xi yang la yin na ku ni da xie xie zuo ji qie ba de de zhe ni ma sa wa ta saji le yin na ni da xie zuo ji qie ba de sa xue ga ga ga ga la sa ba re ji wu ti zhe ni gang gang yin ba xie zuo gang gang yin ba ta qie ba de ha zhang ge ta sa bu ma zi ani ge wa chen de xia zhu zhang su ma nan ye ku zha ta se se chang yi guo ni jin bi ge ge ji 아니 이야기나 대답을 잡다 선수 송근이 이제 두고요 말이. 그 나로즈지 이 사이에다 데니 나로즈지 고는 이제 비. 이게 차대로. 딩들 니다 시조지 쳇바데 하장 써보여 봐 마지. 다다세스 참위 고는 이제 비기 있다 이게 되는지라. 아니 사지세기요 레세기요. 딩들 사지히 비까지 썰세와데 니다 시조지 쳇바데 써봐. 시세야 되다. 대답을 그 딱까니 아빠지 사지 선주보데 아니 나도 베게게 체들었다 민지 드비기 이마 야나 미 드비기 쪼르시비기 이게 예비시나 아니 사지 미야나 고 미유스 어 사지다 미유스 알로 아마 칼로 칸티 사지 미유 다 대소 시당 갔다 대주 미기 난랑 존나 버 근데 이 가슬라양 겐선바 된저 체리가 아 기다려 비시는 노나 사지 남 셴니다 셴쪼르 단레 문용히 도 문냥바다 랑시에사이 니데 라퍼 점히 아, 흉체인 시방에서 연비 드라슈 드라징 제대로 도바만스 데인들 다 사제데서 셴이다 셴소지 단에도 문양아르스 또 문양바르스 마치 아니 사제지 이게 데서 라라스도 시에사가 니 데서데 아니 하퍼도 코치리 하장가 전부다 해보만이 봐 전부다 흉체야 데데 연바이자 그 시바 때 연에서 돼 버리스 다큐 데서야 양나 뛰나 다큐 드라바 뭐다 데리 차도 루스 데인들서 아 나르손데 가르서고 양라 띠먹이바다 양이나 고사지를 띠고그러와 띠는 사지 대소년이나 고 양라 못이바 랑자 패고니 아니 라나스도 나로다 잡단데 사부로 윤주 여바 배나 까카 강아라 서바데리 고 서보고니 윤주 여바 양 띠기 매바 딘데 인디르다 베랑 아니 이게 공원도 시바 이나 딱까니 아바 사지 아니 선제 탐바 딱딱가 여바리 와다 대소대 체르잖아 아니 공디게만 니다 시소지 체바 서와다 다다서서 총 고닌지 믿겠다 얘기했어. 아, 되는 양라서 봐라. 그 뒤 먹이 봐. 대인들었다. 된제 그 양 예당 사지 선지 여봐 대속기 아니 먼저 베지 그 이거 돈이다. 사바다 자치 위거다. 주자 그때 강이 쳐 봐라. 다 이게 너 선지 속에 보고다. 조버때 니발. 사주지 때 강이 있는 너 선지 속에 보고다. 조버때 니발레스. 소소 너 선지 속에 보고 파스 대줘와라 되니. 조바르티 니바르 디엔디라 양세선지 소기겠다 장진제바르 장인제바르 다 데리 예나 난조거다 데니 크라크란라드나 아니 샬고 카 데니 데마이 바그니 가자다다 발라서바 데니 투보다 아 로보게 얘기세야 로비 얘기세야 데니 여러와 다 대소 대치리세디라 미서거다 리자게 깨라서바 대소데 난조 베게르치 유르 기바텔라 데니 다 데니기 양 니게 그주리 쳬바 지바르 마토 대소테 베랑 아드니 이게 공화도 지방이나 아 비랑게다 이게 체니바티 마레 대소데 자가지 이게 대소 저 여류도 기발했더니 딘드레 비랑게드니 이게 공화도 땅 지방이나 아드니 양다 사지니 대니 소소는 양 예다 사지 선지데 양스 선지 속이겠다 어 장이바 오다 된지 차게 바레스 오야 딘드다 드링크 아 아니 예지가 난데 대 디세지 집이다 나남 참가지 딘드다 드링크를 혼든 뉘그 논지 난데 된가서 간에서 그러고 저 쇼도 나보지 지야바이나 자위 찬이 다 이게기 야와되지 골 히바레 디니 이게기 야와 마보 여바는 이게는 오이고니에나다 양다 사지 니 여바 아 디니 양데라 양 양예다 사지는 사지 선지 때 양사 선지 속에 아 아니 저는 장이바 양예다 사지 선지 탐바 대체르드나다 템 선보트라고 자와라니 좀비다 고망이 됐더니바 오야다 되지 골 맞을 선진 되게 말할 때 히바레 디니 다 대소단 될 때 간소 산이 자지거든이 좋아 가게진은 좋더니 괜히 되게 놀았더니 좋아 담보대 강이 세바이나 좋아 담보대 강이 세바이나 드니 양당 사지 세용 가슬라 양선이 이제더니 쳇바르데 가고건 얘기레스 양선이 쳇바 간다 요레스 또 좋아 담보시 좋아 닝바드 강이 세딜 드니 어추 기바다바는 쳇바이나 어추 기바다바는 쳇바이나 어추 주더니 민그 창 차신가마 아이게 우히바데 양인가 메이스 아이게 우히바데 가서 양 예근망이 양인바 에데 이나 메이스 견세 간데레스 근데 좌스마지 간레스 디라 좌스마지 간레스 디라 Tani nyinga ka kasi la yang ala ngipi ka jajin siya chueris. Ta nga tsu pei ka thudu chibi nyinga ka tani jaba mambu ka nong la yang yang ala ngipi jajin si peji mambu ya parede. Ta teso la tani yang a siya chi ini shuyo parere ka mares. Ka te teso la yang a shio pa yena ini peke la ini yang yang yang ye ka mtse pa tani yang a yue pa tiyang ini ki mani rani chandro rida. Tani te ka manti is tij kanji jiri is wata tij kol chir zina sanghi chitang chitin yin. Tēn tēl tuwaan dē sōmbō tē nī tsāma kā sāyīr nā rō tēnī tēnī tā tēsē gōwaan kī tsāma nā yā jīn tsāma tā hī tēlē
1: Lēn cēn tē zōng tē tā hē hē tā nian jiāng tō pīn tō tā jī sō tā jī yī zhō nām tō tā yā mō

야 포르고보다 헤카티디 나모볼로 예샥시디 로히시니 마샤다테야 나롱헤로 예시베소 나롱게 히라도르제세 테네본데 요 야노다나야 카츠보니 미나돌라 데만 칸랭기

0: 라라 제드무나 투주 장차 토고 서바티 겐도와 타후기 띵토 고인존베 옴라시네 테손바자미와 타후랭기 찌라도 효롱바 토냠탄 카르바티 포르고 또 후달라 타망은 로콘도 시케기 노테니네 디유베기 셀라 야미 장차 토고 서바 타 르셰 타후기 간토라 나절레서 시네 샤마딩기 간토라 나절레서 시네 다 다슈친 다쇼브난리 돈헤 휴휴쇼브난리 돈헨다 모슈팅라 샤멘 궁극탄게게 렌즈 야 토비아다도 털레라 셰메데타 만달레 타후레
1: Le, ale, ale, ale, ria, atala.

0: 생각나봐. 샬라 내긴 고쪽고지 대선 기자기주의.
1: 뭐라 나타바베 내게 다 적고 주지. 시당 그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게 장바 실은 거지 세주. 대네 농축 그 다와시리. 나타바바는 리고시이 내 망다지 던 저와여 봐 마세. 내게 차치원 가시게 미설 내다 임버디. 처음이 나타바바 동남시구라. 나타바바는 시당 그 로치총 강한 종스바다. 락버도 로주영안의 내시장에 받아. 야나 로지지 시간에 조주령에 바로 내딘적 오만 보여라. 나타바비 주지다 내다제 고시나. 시에나 나네 코네 진지 나타바바다. 리보시이 내기집이 나타바바 레니유. 대야 나고 요제니 나타바바나 바르치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네 나타바바나 바르치 리보시이 장기지 내리적 오이. 나공 등연이 나타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정원 마이게 파르치와나 나공 오바다 나공나 오본조와 다조조와 소다 대기 야신 내다 농세 지는 정원 나부 정원이 나타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비르라 정원 마이게 파르치와나 자시토위 내다 바다 추부주비 내소지 지니 정원이 예양 콘조 캠보시바다 캠바자바 리휴긴 조바 나 효지시와 소지진비 나탄 정시라 시나 난두뚜인지 군소라 나탄바바 마보여라 비메인 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도서 나탄바바디 단세인 고두비 내지이스르시 데네 륜칸자 샤레초바단라와여라 나탄바바단라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네다이 예야 나탄바바다 냥도 소니니 나탄바나 파르치와 체렌지네다 야나 타네단 저와여봐서 너나 나타바비 유지마와띠 맹칸도소니 따지서부시에고발리 듄장시지여 말해 나타바바 쥐단나 나타바비 네비 낭사마지바 로보쭈부르 로보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제니 까마소니 나바데나 나타바바 총으리 세단근 고토지여래 대자마피나 승바다 배자마 간호시 나코나 쪼니 나탄고타시구래 차지여나 Sinbaltu Tonchita Lazi Ganoga Kwa Shouti Nakuna Tarshiba Zuni Natanku Tashibata Yana Shulukmi Mahonjinji Kwa Sinbata Benzama Ganoshi Kitu Shouni Natakana Nipa Hajan Yabu Tuntu Jiri Degi Ngoda Dabi Ngosu Chu Chami Gaja Shibata Lari Tamo Jana Natanku Jipintu Yiri Deja Mapena Shulukmi Fanshi Lenta Sanri Lele Zama Kashi Nyandu Lekbargo Ni Tramo Chaji Sanri Nakuna Tarishinpa Zuni Chusu Nyeki Zagi Ni Chusu Giji Giji Sunji Shir Tunju Wenja Tadong Natan Gami Na Layan Fanshi Lenta Sanri Chikago Kati Natan Shukindong Baba Ta Natan Bayu Rena Lugu Shii Chasi Ni Chisula Nyanka Chinpo Yara Zeya Lu Shii Chasi Bi Netan Na Ngodong Shawo Chiba Ta Zanjo Bo Pawa Lula Unambaba, Tana Jimito Java Soja, Neda Nguyenjiyebi, Diega Nebada Neu Kata Jimela, Junyun Nyanko Mingado Sini, Nyusho Shibata, Natababi Jujin, Daji Sabu Shego. Mi Ganshi Sago Sena, Shoba Tanshi Nyinga Rubi Jeta, Nyinguda Gomola, Guji Kansa Rubi Nyingdo Gubata, Yana, Shungula Shiloku Chajun Mi, Trishin Minda, Aloshin Minka Java So, Minbi Kata Yin Minjo Shego. Senge Namba, Xiala bime tamala pulhavi mone ganda yubi gorshuji. Bime lona jedu nubi rangi ju bunhuli cha tunjuri. Dene bime tami rayla pubin juntungi neji yinji. Diye jujin sangju sahir junde meba chabata. Moshi guji chuse marishimi jinshi di junde meba zubuni cha shawari. Cha shawi chechunu du nginde meba ta cha shawi manyongya jibwami. Cha shawi jutsu rintongya jibwami. 차망보토바다 저롱보토미레라 송자우위 내포디 고요코와다 주보라 효메바 닝가요바 루보장베세바 니모코바 나와웬바 소진에다 텐제레 겐코장기게 시규 닌세다 진라라 닌세자바 시규 닌세제 니토천천나 장와가보 망도 텐바다 도세보다 야나 추이란이도요바 차르치와 나안다와 망보 텐바다 정망엔바 체마상조라바 Jinba Yanyangba ba, Jinba Tungdu Nazo Tungwa ta, Yana Jinba Chandri ba, Jinla la Nyingha Jaba Sochi Neda Tengjore. Dwe Ra Rangyeche Nye Puga, Cawa Jaba ta, Chapunga Bo Mangdu Pachoyore. Gengho rang ye je, jinlang dang, shegu nintse po na, dutu du mingyo sheba dang, lindu, shegu shenang ge, zangda la, donang dang, nanjang yang yang jewa, ro ca wa dang, kawe ngagu rang ye je, sire lang zang gore. Gengho rang ye je, bunhe babi ne, bime lo na tunpo cha ka, cang ri wo ge, xane je, denshu nuba shu wi, chu ju dang, recha trapong ge, ngashu, chung dung ruwa dang, bunhe je, tishu nyang di, bunhe babi nang se tenge re. Bunan babi nebar dadu jimba yangyang buwa dan, jimba donka wa, doa me dan shigun zawi chonsan yoba. Jimba ngunwa dan yana jimba shuwin nangzu tenjuer. Bunan babi neza tunse, demar bimin chenka dini dututu mingyo shegu bali nanjan shegu yomare. Senge namba, xiala zadaga zhungu shega iza shegu bi nedun kanji gu gu shuji. Xiala zhungu shega xiangsa kajia te gu shi shegu bati, zhungu mingka dan, Bawo zhungu mingi, kankar sumi, sunshu jiyin. Zada zhungu na ngar kuwa yiza shibi kanta zhu sunshu shiyin shin. Ngu song me ba tishu shiji, nyeba to zada to shibi zhungu ku shata shuku. Zada ku zhungu mi kanshi la sagu shina, nyisho shiga sunshu dowa dan biba, degin zhungu ku tashin kanya shime zi, nyeba to kanju mingka lan zhugu. Mimbi cheche nisa yezi ni zadaga zhungu mi zari zhona dututu sakura. Zadaga zhungu mi bi nubba jinda ya xina, zadaga zhungu mi je chagu lindi bi nga kuju hunzu tochi ya jang, diyi nubba jacha jasin ji mi. Halam jacha niza ji mela, mini mutaba zadaga zhungu mi di junzi rangi ji zhungu shata ji sashi imarong.

0: 지난아바도 조보 촌촌여다 다송 체지니엔 심바딘나 보존 롱칭닌치 리콩 당기 롱칭제 시비랑 이치빌린 칭티시 샬롬은 튜옹오기 린칭니쇼
1: 시비종이
2: 시비종이
0: 罗城主播周末月的，德仁哥西皮总院短剧对村农啦，电话拉萨龙镇个罗马电子错家者之托，大哥主播总部西皮总院短短起因。 在新几修琴，拉加塞拉，黑日给木巴塞琴，普扎杰龙秀琴琴杰，卓布西约。
3: 对，孙先生呢？年近八十，是的呢。爹呢？别得银喜，没把戏。明日起，朝龙给龙大别得起为难爹月了，是的给龙大了别得起的喜正缘。但呢，孙郎别不愁银皮，西北对说，罗家西北他年的光荣没了，别得这名地位卡拉过。年轻更多，那时出当连同着你。 家就给狼长大，养死钱着容。

조바 남아초 예마 가산 주르나 뷰지 포모 게유만 뷰가스 침부터비 예마 해지 콩기 닌제 영화 초비 송기당 라산 당당기 희주지 베비 보미 랑히 추미 헤이신바비 산비 추중을 소 지가위 진체 해도 조유 마저담 짬저 토비 루예디다나 난추낭양 지바라 가히지 대나 신조 팀진이 예마 가산 주르지 동위 닌제 디비 루히게 토두비 신조

나 야, 대추미 볼라마토비 고손데가보 두조카모리 야르무바보다리젤볼라고나 케사노르브단드르이 야, 휴초가라보테 긴다모네

야 포르고보다 헤카티디 나르모볼로 예샥시디 로히시니 마샤라타테야 나롱케 로히시베소 나롱케 히라도르제세 테네본데 요 야논다남야 카타보니 미나돌라 데만 감랭길

다버거다 이게 이제 자산도 시어버시 발라 즉 소요리선 아니 즉이에요 바래 에스티니 즉이에 간다지리에스니 그래서 좋아지야 바래 되는데 다 이게 시비기 즉이에다라 예이제 시니 아하 되는 이제 버시비기 즉 시바 시버시비기 즉 룽 거버시비기 즉 남도 된도나 시니다 아니 시바다 룽다 남도 오다 되게 몰라 이게 시비 즉이에서 그래스 즉이 보때 간우지 마서 봐야나 아니 이게 더 짱이네 이제 매봐 What the nature of the team is,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What the name is,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이게 좀 오당 미치 이게 시비 졌대서 희체위 짓을 원하다 대다 보기 이게 되라 아 아니 예와 간다 여 버리세 다 이게 그 예와 때라 양 아 이거 뭐라고 하고 돈 이게 예와 셔통 아 마부 지여 버리 다 되게 놀아 담보 아니 이게 라 오고 거니 예나 자이 찬이 예나 아니 간다 지여 버리세 난데 나서 공거 단주 어디 어 선지 바지 자 코란 거 놓나 이게 알깔니 알사지 어서 이깔 선지 담바 오히 봐 되게 시간 담보 그 이게 알까리 니 히바 되겠다 아 땡바시 띵들다 라레 베 강진 바지 이게 고만듯이 바이나 이게 되는 고고니에나 알 방깔 야나 양다 사지 그 이게 니스 정이 바리스 양다 사지 그 이게 니스 정이 바리 너 이게 고고니 하시 바리 다 어떤데 이 바이나 원나 영세야 되다 아니 사지 있어야 돼 아 가는데 지고 하는 일이 양다 사지 있어야 돼 가는데 지리 있으나 다 영세 용디를 니당 시바가 조아데 마슬와 아니 나로 쳐지고니 아니 덴비가 깨져 당당히 지나 아니 양색이 너나 니당 시비 조아 마슬히 나로 쳐진 준비 깨져 당당히 지나 아니 양색이 그랬으니까 개바 파체와 그 양지 고된다고 된대지리 양 대인들은 다 양세한데 코랑 인제도 자유 찬이 깨져 당지 인바 예나야 이제 코랑만 준비 가슬라 이게 就 shiny dang, shiba, shisul, tesote, subomade battery. There's a massa attendant. Korean nipperto, kala, suba, saji, yigi, yenla, jerwa, yana, yigi, yena, jena, tazichiri, sidin, and koranka, ani, angaru, sidin, jumbayan, angaru, nibana, with it, in 20 episode of it. The name mine is saji, yigi, yena, mayubayan, a madelwa, ranto, jutoni, and a korangata, narote, ani subo, yun, meba. Dorna, Sajila Matiper, Ani Shinita, Dratu Tesut, and the Sabu Meba. Tendi Indila, the

0: 워크니 캉킬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르세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도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차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그 냐뷰 예히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이제 초두지 잘리테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르탄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비 세지도라이 切了抓半米银板盆

0: 심주를 자가치겠다.
1: 할래. 다 지디 예 심주라 그래도
0: 와. 그래, 나 심주. 심주 자가치.
1: 말해 말해 말해. 예 심주라.
0: 할래. 다 심주 세대 마세네. 조응에게 쉐쥐 야구도도 누룹 자가치게.
1: 됐어 됐어. 다시나 드린 캐랑게 드네 마. 뼈쇠 찍니 지수나나.
0: 요 요. 제가 세나.
1: 됐어 됐어 됐어.
0: 다야 남시 꼴라 시용도 장바 쉐쥐 엔드셔아래.
1: 간제세.
0: 보디 장라 치나 장게 공공 탐제 취행. 장진 로라 프로젠데 마보로 매바라스 좋아래.
1: 할래. 보디 장라 치나 차르바법.
0: 어.
1: 정진 홀라치나 니마디엔
0: 오 도서다
1: 레스 레스 레스 레스
0: 네 더도 안아서 퓨리다게 구 리다고 포모 예와제 당라 시규 인드죠
1: 아니 간다 서베
0: 샤고 쯔숨 포라 모유잉
1: 샤와 고와 쯔숨 포라라 조유 몰라라 조메
0: 나종 니숨 포라 모라잉
1: 나와 종숨 포다 모니가 라조유
0: 레리 짱숨 포유 모유잉
1: 리본 라와 짱숨 포모니가 라조메
0: 오 디디셰서 요다야
1: 이게 팀원에 양 거에 좀 쉬어도 와
0: 인고 좀 다세나 체랑 미유 샤센 시다 데려 자센 시 싱그베
1: 가래 아니 미과 요베 속자 나로레 샤상에 요르베
0: 디다 요고 좀 벽에 쉐쥬인에 앤드 요르다
1: 앤드세
0: 디딜 팍베 통샤세 드제 따베 데르샤 라강샤웨 베샤세 양모 루키 뒤샤세 세죠아래
1: 아래 팍베 샤 통제세
0: 어
1: 따라 샤 띠나세
0: 어
1: 루키 뒤샤세
0: 어
1: 샤웨 베베샤세
0: 오 됐어 요르다
1: 파정원에 견자 시부도
0: 이거 좀이
1: 다 채나
0: 어
1: 데르모 요베 속자 나로네 자사케 시디 카레
0: 어 대한테 쉐쥬인 앤드 요래
1: 앤드세
0: 곰제 치웨 빵자세 당치 지봉 로덴 장사 세단이 사자 공무 저조 족당 숨 독자 색배 신자 족당 시체벌에 대 괜찮 무두게
1: 뭔내이 추버디 닝 저것도 갈
0: 가래 숨어
1: 아저 꽃마도 계란게 디테일 양원에 심주 시부 나도
0: 아 진짜 대단 이거 좀
1: 어
0: 다 전에 양 계란게 쉐쥐 나로게 대 초고 진중니다 아마 진중니스의 신괴배
1: 초고 진중니스 양카래
0: 대한 쉐쥬에 대해서 왔다.
1: 안 됐어요.
0: 딕베 투구 아바세베 진중인, 딱에 투구 아마세베 진중인 세서요.
1: 오지, 소세 파미 세고르베.
0: 요하다.
1: 어.
0: 딕베 라자 그 부구 디세 그 추주간에 바베 수베비제, 바바 클리그리 세고하래.
1: 어.
0: 딱에 투구 첨부 차제 아마세게 요하래 세서요 왔다.
1: 아, 네. 다니 하고
0: 어.
1: 난초에 넘겨 부구 독자 대소리야. 깍두, 깍두 세야디. 딱에 부구 두 세금해줘.
0: 이겨래, 이겨래, 이겨래.
1: 다 채나 아마 진중인이더니 가르가래.
0: 네. 장게 아마 진중이 장주 차게 지라게 포로 아마 진중이 포주 목베 지래 요 체어래
1: 근데스 그래
0: 장게 아메 장주 돈조 편다 제베 예연의 계제 모자카가 말아봐 정수게 내기와래
1: 알레스레스
0: 포로 아메 포주 돈조 론니즈 쇠네레 랑고마 된장 우툭제 안
1: 알레 다 제나 초 가나우 나 목비진이 초 릭셰 마더싱이디 포로기 부도 저래도 와.
0: 아마디니 진주래도 아무도.
1: 어디게라?
0: 아,
1: 니에 대비나.
0: 응.
1: 아마디니 진주 말이 진지리.
0: 아, 그랬어.
1: 아마디니기 거두기 종다트네 소수 주고 랑게 피어 주고.
0: 어디야 잡어 싶어 송송아. 야 아마디니 다 대사게 파마 카시.
1: 어.
0: 보고 배때 전부 태착 줘지. 가바 짱짱 때 쇼니도 저래. 아마디니 야야야.
1: 엉원네 탈라라데. 나가 저 부지 망치 슈진도 저 지협도 전부다. 니네야 균이 서버 샤다래도.
0: 그치. 대단 이거 좀. 다시는 한 체랑게.
1: 어.
0: 샘제 자탄배 나로라. 믹스에게 찍여버디 신규여배.
1: 야 믹스에 가려여배.
0: 어다 니야 니스 제소 드려여다.
1: 어.
0: 치워자라 곰세치. 일본 자라 로덴치. 고와 자라 고치치. 와모 자라 와나직 체벌에
1: 이게
0: 더도데
1: 어
0: 포커 자라 도자식 스무도게
1: 나
0: 체라라
1: 어
0: 포커 자라 느리지
1: 다 가르스워라
0: 맞아 그때지 그때 그때지 네 내 심주 가세 체무도게
1: 어 다케라게 오늘 심주 야고 나샤
0: 어
1: 다 이내래 단데 케라게 손부 티나리야 심주가 초단 저와 옆시라 라면도와
0: 아니 다시는 네 거로 전화한 게 친구여배
1: 호치 나 신조 망조 부구지게 진짜지 마시면 가려워
0: 딱다 세수대
1: 어
0: 내 전화를 깨서 지워
1: 됐어 뒤는
0: 네 나조 시바코나조 신계가라 싸다가 잡아 연애래 돈도 네가라 싸라 싸겠지 내가 또 퇴반 말해
1: 내 전화야 근데시오
0: 응
1: 전화 속 불가능해 샤여배
0: 어디 샤여배 좀 대야네
1: 어디 다가라고 연애래 돈도 전화 샤 시부 추구도 되게 좀 잘가래
0: 대샤 세대네 어디 내 속부 취패에 채돌아봐
1: 그래봐네 제자야 간소 망주기 휴준이야 세사세나 서주피 샤세나 류주피 세브리
0: 어째 잡아 시부 속나스대야
1: 돈도 대야 간소 신계사들 예비나 사 최사진단 캐사진스예요
0: 알레
1: 사디 최사진 이미나 캐사잡고 사디 캐사 이미나 디간이야 최사잡고
0: 개멍이 지나게 셰레 너 내부대가 내 셰 내부 줄 거야 누가
1: 카 대부 맵이나 아니 겐 도자라 그 카드 자

0: 啊,對對對,打卡對在頭目的木頭就得救了呀。用啊用啊,你看人家肯定去。嗯。俺這綠了呀,也我吃米的,卡卡有了呗。啊,綠了也說那可綠的那綠有了呀。對,他得上不用長的頭南前不吃的多啊。嗯。可綠空中木就又也要嘛的。哎,可綠呀,疼用呢。呀,疼那麼米就當過來。
1: 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们大家看这里。但是,你也是要个绿的,新家家要个绿,这个。对啊,我
2: 야디 망주기 커준이야 예수 제남 매내랑 매수 제남 뜨내랑 세티
1: 내 가르스 그래 아니
2: 네 그냥 풍부 이봐 차차
1: 네 내가 풍부 이봐 차차 나 풍부 이봐 차차 차차
2: 말은 말은 나 그냥 샘제 이봐 차차
1: 어 샘제 이봐 차차 많이 해봐 어
2: 당연히 저 예수 제남 세비나 아니 빠본 라서 배 샘제 대조 야 런두 매내랑 세제 멀리야 깡부 주제 런그래 매수진 배샤샤나 러루당 포조 라서 배 샘제 대조 아니 뜨내랑 세제 멀리야 락부 주제 런고
1: 딱다래도베 군예 작다는 게 하고 있다.
2: 다친 캐라가.
1: 내가 저 망주 쉐지래 이래.
2: 원래.
1: 치와 빵게 와두니. 냐모 차게 와두니. 부슈 창 와두니. 공바 자이 와두니. 민주 다웨 와두니. 개포 펜베 와두니. 캐랑 모테 나가라 녜 제발.
2: 뜨뜨. 나 모테 나를 컨트롤 해 버린.
1: 드미. 캐랑 공다 딱바 참 지제 나라 치타제. 아제 고 마제다. 딱바 모테 나 심 슈도아.
2: 아니 나 모테 나 녜 대바 캐랑 게 컨트롤 켄 중에.
1: 나 쇼게 모테 나는 인세제 야 렁드다 봐. 캐랑 도도 심 슈도아.
2: 다 치디 나나니 군예 작사 차를
1: 봐. 더 저번에 사도 그래서. 뭐네 이 나 저 망저도 고주 될라 대닝 사백에 슈준디데 하자가 망도가.
2: 네 네 네 네. 너도 배차 샤비나 공매 참진 코나 공판도 쇼배 참진 코나 특리 줘.
1: 셴라 참이게 랑기 맞에 배초. 셴라 뭐미게 랑기 체배초.
2: 랑균 랑기 주당 캐바인 셴균 헐의 쇼당 개와이.
1: 치자오 뛰양 체마레 능릉주 뛰나 자오메.
2: 파담베 르바 서기 게임 해도 브롱 짜카르보 기스르롱라 머구
1: 샘상보 코도여나 람상보 뒤투여에 제발해
2: 오늘이 망주기 크준 도전니 매베샤베 누르부라레도와
1: 따라래 두좀 마냥 공부했던 왜 겐지 나도 참마 여다